마마마 왔으라니 우여쓰라니 아야 메사하자 이 남이 어들어 아야 메사하자 우여쓰라니 아니면 메시 우여쓰라니 실실이 야마프 우여쓰라니 아니야 왜냐니 바타테비콰 바타니 와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스 샘니 베비에이 헤 우여쓰라니